0: 주인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그치 I'm not my savior 내 가로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유인지
1: Esquip da noia DJ House Cat. Zusammen mit Groove Coverage. Cousina Mia.